0: 煲咗半个时辰有多，就快煲好啦。
1: 咦，三妹，嘿，原来喺度煲药啊？
0: 郑公子，
1: 唔怪得我入到嚟已经闻到一阵药味啦。啊，系咧，喂，边个要食药啊？
0: 喂，细声啲讲说话啦，唔好俾我大哥听到啊。
1: 咁、哦、你大哥喺楼上病咗咩吓？
0: 系啊。
1: 喂，要你喺度煲药啊？你大嫂咧？